0: 야, 무튼 나 바이나루 남 콴데고 카샹 부가나 무나 오라므농리.
1: 에노 넘모두 넘도 자잔 능상 중코 넘모 쇼브람 자만 곰당 넘모 먹헌니에 분당 자쇼니에

0: 야 루디 시가 좀더 방화가 스다문아 브로츠쿠야타 몽도 유구완그잔 무봉리즈 퐁티 근조 유구완그잔 그람시아이 투스머즈 퐁 퀘민타 포글로세 즈퐁타 쯔니 징단아이 동코몸두 시긴핀 유구완그잔 무티 생아이 아캬므준가 유나몽도타 산관무 글로아이슬레나 아캬므준 미츠산 송종 칸신스둠나 몽단 유구완그잔 무봉리즈 퐁티 능도 쿤 근조 넘버 스니 랑 유구완 그잔 소시가 프란즈 퐁나 피션 람 쿰줍 글로슈둠 잉만 수야 아쿤 시 유즈사 슈런 근조 유구완 그잔 그람시라이 무리 띵양 글로슈둠 캣바 몽도 띵나 유구완 그잔 무봉리 땅마당 조 아이쿠 투슈먼 나 유나 몽도 증카르 크랑능망 슬라톤 루남투 낭강아이 응군 아마 캄캣바나 나아이 몽도 랍도 몸두 왕린 즈퐁타 상롬 나 가시가우 에 인데르 브렌타 몽단 증카롯 굼라이 랍도 고 유나 몽도 킹르콩의 쿤그루 닝 뮤칸 까그다나 뷰라이람 곰디나 무잉암 밍즈판 시유단 근조 아랑다 금프로 유엔그디 쿤르콩 르릉아이 단나 뮤 쿤즈쿠나 카톡람 카슬렌람 ranking sa pyun gom tien na lam tha lang khat ba na re nga ai khing la kong e kun kru nyang sta lang ai go na sta m sum yang tha i jang myu mai gan the se ngai tam sang chai lang kum pro to la ril kong wan kong se mi mun mali king sing it e kru za du na min ying pung ai tien na tha tham na za na ma sa shil kong ko thong ma sa shi mali lo jan mai gan the se ngai sun ma gam tang ja ai ku ra jat lu nga ai 대년고 나레와양 홍허무도 몽도 신간디에 무상티에 다무가오타 무상글로 아이 무람타 응군단나 통드라 아뮤뮤도 랑나 무상시아 슬로스그린 잣레이나 무상 꿈프로 담잣무 아이그락레이 투슈머땡나 아이 시다랑에고 나시담스미양타 몽도 띵타 무샤르콘무 르콘자 잔랑글로 무상시아 담매시시안 셈숨 문물리에 무자자잔 브란나 무상그디라이가 문콩 킹츠쿠 싱이자 심리 투던나 민영뽕아이데나타 타마자나그루 토쿤그루 로잣룽아에 몽단 루샤나이맘테 롱라이 무징 무관담 난스브라시샤고 나무루아이 킹르콩의 쿤무가닝 무따 루샤나이맘 슈진나이무 스타믈리 저톰도 스무루나르 몽단나 아뮤 아보르아이 루샤나이맘 슈라즈판 돈 그딤숨 름숨 완마자잔나 인데 좀라닝나타 그로로아이즈판고 앙아에 시감샤스콘라이고 나젤루에 킹르콩의 쿤무가닝 저톰도와두양 안티몽단 판슬란나 아주캄 아캉루아이장무 왕크루 셈솜 문미 킹자두나 문영뽕아이 데나타 타마자나 실랑아이 그톡랑아이 로잣룽아이 테샤나 덴스다멍아 은토에시야타 아메리카 몽단 꿈사멍감 特朗普즈나이 이랑슬레이다나이 탕가고 마이캅라이 가난르응아이 시감단가이 컵쇼암샤니 데랑나 시가고 노지고 나티시나다네르 무돈나 시김피남존가니 바이방단나 좀달라가
1: mijusan nan shin la thai je la amyo sha ni kun tum khul ngai zon mikrom kunon mu zum lam lo mon nan tha rao jom shkon de ni mi xi jin pi na ga do mi shin la tum khung mu tu xi jin pi qing lo kong ye kun ngai ning shi ta ma zan thai kun sin ya tie kun ma zan ya tha gen zhuo amyo mo bong li zhe peng tha ga shi ga en shi le ma dun shi bro ai Preludon Amusha Mobongli Glosha Jatna Rayang, Chunghua Amusha, Krampolangesha Rim, Mijasat Shangang Shang Lai Lampe, Badi Amusha Mobongli, Lamadong Shedon Rai, Chunghua Amusha Ni, Krampolangesha Rim, Wai Mijasan, Nangang Shukratwana Rayang, Amusha Shugo Mongjung Shani, Midlu Lam Rensha, Arong Lu, Sumat Yang Rensha, Si Krong Rensha, กรรมการมเรนชาเรียครั้งพลมิจสันงางงางชนนาคูรังคังครับว่าจงหวะมิวชาครั้งพลงเงินชาเรียมิจสันชงังสกังไล่ลำกัวมิวชาสกุนีอาอุปปัตอายุอาราลำชงกบไอนันนันราอังไอพิชนลำเรียจงหวะมิวชาเนี่ยครั้งพลงเงินชาเรียมิจสัน

0: 야, 무튼 나 바이나 루남 콘데고 카샹 부가나 마나 오라므농리.
1: 알로 도모두 놈도 자잔 능상 중코 도모 쇼브랑 자만 곰당 도모 먹코니에 분당 자쇼니에 좋다.

이 은혜 모순이 쇠가 알로 이 자마과주 장인의 쇠문자 우쇼와리마 사세뒤 가래조리스 이는 이 사고마다부 아그미로 디고종아 이시도 모순이 자원이에 이두니 니스와쿠 쿠디과치 요과과 승리 지샤도라

나노스부 아소누나나와 마니에 가치아마 품이시베망오 아무 와니푸아마 하다 그저리도 베마프마스니 무테스과 아마데디그 푸파과데디그가

나는 뭐 인지티만네 과 지수대 모과 모 마티과 치다구리와 아 지수 즈즈모모 비 남능예 마부도스 나샤나냐 지수대 샤모시시와 비 벵고무 아무티토타 젤로즈레.